0: Doppelwords.
1: Perdón, eso no me hace. Nah, 너무 수는 말 속된 아마 포지션 포지션 포지션 스티는 은 겁나 해서 가만히 숨 해숨 숨 해숨